0: 파는 무슨 혀가 있느냐.
1: 어디 맞아.
0: 그러면 이가 내고 들이고 입으로 출입하는 무슨 혀가 있느냐.
1: 어디 맞아.
0: 그러면 이가 내고 들이고 입으로 출입하는 무슨 혀가 있느냐.